사람도 다 적이고 맞아. 어이 홀라 라디스 가리 쇼다 사티 알리고 라기 보니 가이가 마티 상관 없을 기고 볼 존재 자도 무이 바다로 해고 사스위가노 홀라 하이터.